0: the new super plan. Are you are you on it?
1: Ah,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어느 지 한국 the new super plan.
0: 야니 잉, 너로 말이야 그 수면 다지 super plan. 약간 내가 이거 이거 니가 그거. 이거 plan 아니 요나르키. 아니야 카리케 에 워르르키. 내가 봉란한데 super plan 씨 내가 보이지 타라. 아고 그리고 내가 보이 뜨기가 파이 타다. 아 뜨부이나 당한 디미니시 언제 때때 그게
1: SMS. 예 카리케 또 one point 노와 뜨기가 파이 준다다. 아니 내가 보고 디미니시 언제 때때 그게 SMS. 씨 때문에 모두 타라 보나 이나는 와비 매워 쓰여.
0: 아니야 우리야 스타 the one the book. 아니 내가 또 워르키 super plan 내가 연하고. 아 얘기 연수와 아키 고나 카이다 기나고 얘 이쁘긴 때 보. Royer and Kawakeyo at the new Super Plan.